0: 특히 미군으로부터 정보 훈련을 받아 각종 기술이 뛰어납니다. 분명히 임무를 완수하고 여우사대랑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1: 다시 사람을 보내지 않도록 서서비가 꼭 통신기를 고치길 바란다.
0: 여우사대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전해올 겁니다.
2: 그래.

0: 거기서
1: 손 들어 총 내려
2: 지팡이도 내려놔
1: 너 여기 왜 왔어?
3: 너네 여우소대 대원들이지?
1: 딴 말 말고 말해 너 누구야?
3: 나 흡표사단 첩보대대 서소우이다 너네랑 연락하러 왔다 당대장님이 계시지 만나게 해달라
1: 정대장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3: 증명서류가 있다
1: 보여줘봐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왔는지 얘기해 그리고 우리 왜 찾아온 거야
3: 그건 장 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 직접 드리겠다
1: 너 다리 왜 다쳤어?
3: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다가 다쳤다
1: 낙하산? 몇명 내려갔어?
0: 나 혼자다 연락이 닿으면 사람들을 몇명더 보내서 통신기도 가지고 올 거다
1: 통신기는 금방 소리도 올걸
3: 그럼 잘 됐네 통신기를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새 연락 채널 호출번호 그리고 암호 내가 알려주겠다 너네 비밀 동굴이 있지 않아?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4: 대장님
2: 이분은 우리 장대장이시다 도대체 여기 와 왔는지 말해봐
5: 얘가 장대장이야 말해봐
3: 아이고 장대장님이시구나 드디어 뵙네요 제가 꼭 전해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1: 멈춰 순털아 가방 안에 있는 물건 내가 꺼내겠다
6: 또

0: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막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
1: 어,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
0: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별판 내는데.
1: 아버지,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
0: 아이고,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
1: 아니,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 만져줘 제가 들을 수 있어요.
0: 걱정 마라.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 여긴 위아래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내려오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
1: 아버지, 아니 우리 남쪽으로 가 살아요.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0: 네가 뭐 안다고.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 내 집,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
1: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에 보내주세요.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
0: 나도 널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어찌든지 우리 이 시대를 이룰 사람은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안 돼. 내 마을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잡힌다.
1: 저 안 되면 보초병으로 습격해서 옷을 구해야겠어요.
0: 혼자는 안 된다. 나는 아이 먹어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었어?
1: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당 쪽은 연락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0: 그럼 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2: 首先要把阳台上的杂物收到室内，
3: 然后用胶布在玻璃上贴米字，
2: 还有要拔掉不用的插头，确保电路安全，
3: 还有木枝，妈妈早就准备好了。
4: 火灾是森林第一天敌，让时间定格在美好的一刻。
5: 爸，有我在，您放心。
4: 孝道责任，代代相传。

0: 좋아. 적어. 22시에 연락할 때 번호가 안 맞으면 즉시 중단해. 정상적으로 연락이 되면 정찰 작전 외 모든 작전을 중지하라고 전해. 최대한 빨리 놈들의 배치 상황, 특히 포진지, 병참, 지휘소 위치, 병력 집결 지역, 그리고 최근의 부대 이동 상황, 부대 번호, 진지 보수 상황을 보고하라고 해.
1: 알겠습니다.
0: 가봐.
2: 今天下午啊。

0: 대장님, 암호가 남았습니다. 소소위가 새로운 암호로 보낸 겁니다. 통신병이 그러는데 소소위의 전달 수법이 맞답니다.
1: 여우소래가 공로를 취합하길 원하네. 뭐, 확실히 큰 공을 세웠으니 장려할 만해. 소소위에게 가져간 돈과 금은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여우소래 대원들한테 나눠주라고 해. 그리고 내가 정부에 보고할 테니 진급 명단을 보내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언제 줄 수 있는지도 물어봐봐.
0: 네, 알겠습니다.
1: 가봐.
2: 그래, 그래, 알았어. 제재자님께 전달해야지. 제재자님, 전탄병 쪽에서 그러는데 여우소대 통신 신호가 여전히 화암동 일대에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0: 이정아, 밥줄기 안 자고 뭐 하노?
1: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연락 시간이거든요. 장 대장님 쪽에 한 명도 못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쪽 사람이에요.

0: 우리 쪽 사람의 분명히 맞아요.
1: 놈들이 아닐까?
0: 아니에요. 다른 거 말해도 이 신호만큼은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1: 아무도 믿으면 안 돼.
0: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반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는 눈과 미행하면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1: 지금 가려고?
0: 네, 이번 장소에 먼저 가 있으려고요. 접수나가 적군을 만나면 금방 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1: 조심해라.
0: 네.
2: 打扰你休息吧，
3: 坐。但是没办法，又到了关键时刻，必须得找你请示一下。张哲，
2: 到。
3: 你赶紧睡觉，是科长。那您有事喊我，我就在旁边，他也让人听见。
2: 行。张科长，什么事儿？
3: 老梁，你的招数起作用了。我再次提审了胡支队长队长，他交代了在野外互相联络的办法，并说愿意帮助咱们。 联络这个跑散的胡支队队员，我心想，这家伙有点狡猾呀，我没答应他，我另找了一个叫朴有田的俘虏。据他所说呀，这个张队长没有说谎。朴有田呢，我也调查过，他属于被迫进队，贫苦人出身，土改的时候家里还分了地。他说他也愿意帮助咱们找到打散的胡支队队员，戴罪立功。
4: 你没有告诉他？
3: 跑掉的是李希正吧？
2: 哎，没有，这点防范意识我还是有的。我就怕他一见面表现出知道那是李希正，
3: 那就露馅了，对吧？因为现在两边的敌人都不知道对方是谁跑掉了。
4: 很好，你接着说。
3: 夜里12点呢，我们带着他到距离李老头村子不远的一个山林里，以明枪的方。

0: 됐어. 이제 뒤돌아서.
1: 어,
0: 가까우지 마.
1: 형님네 손에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0: 주문한 뭐야?
2: 아하, 이거 이틀 동안 숨어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0: 말해,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
2: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거 듣고 도망쳤죠. 한참 지나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
0: 씨발 거짓말하지 마! 적군이 버전 집사람이 바로 죽여버릴 거야!

0: 周科长，朴有天已经接到信号，我们看到他进苏林了。你们能追踪他们的去向吗？放心，我们老莫从来不会答应他做不到的事情。好，那就按计划出发。是。
1: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법을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
2: 남쪽으로? 꿈도 야무지네. 야,
3: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1: 형님, 정말이에요.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3: 또 날 속이려고?
1: 형님,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
4: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5: 말하지!
1: 형님,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
5: 시끄러. 넘어가. 빨리. 누구 가봐. 따라와.

0: 班长，这个佛像过去不久。
1: 行，集合。
2: 末日跟带路一路纵队，大家跟上，出发。
1: 형님，좀 풀어줘요. 형님, 좀 풀어주세요. 길이 너무 험해요.
2: 시끄러. 여긴 우리 아버지 사우지다. 누구도 몰라야 돼. 빨리 와. 씨.

0: 这是踩上了呀，跑不掉了。嗯，
1: 빨리 와 씨.
0: 빨리 와.
1: 불러주세요.
0: 와.
1: 형님, 불러주세요.
0: 조용히 해.
1: 형님, 무서워요.
0: 가세를 좀 보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음식과 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입 벌려.
1: 달려주세요.
0: 입 벌려.
2: 홍지.
3: 접선 어떻게 잘 됐나?
2: 네, 별탈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 미해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3: 그 사람은?
2: 박유전이었는데 믿음이 안 가서 산 꼭대기에 묶어놨습니다.
3: 잘했다. 우리 이곳은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

0: 이 보진지들의 위치를 봐봐. 놈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사정 거리는 저들 진지 정범에만 닿을 수 있고 우리의 155mm 포방경을 딱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하지만 우리는 궁정에서의 우세가 있어.
1: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사령부에 알리고 공군에게 복역하라고 전해.
2: 집중하고 보십시오.
0: 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복역하면 정보 수집

0: 입이 어려워지겠지. 일단 이 정보를 그냥 두고 여기서 내가 더 많은 정보를 보내오면 그때 다시 보고하자고. 괜히 누군가 참지 못하고 궁금해가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보내온 모든 정보가 공군이랑 전범 부대가 정찰한 상황과 일치한지 확인해봐. 놈들의 군사 배치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때 대규모 복역을 조치해 철저히 붙여버리자고.
1: 네, 알겠습니다.

0: 结婚报告这事儿我说着不算，报告得两个人签字。대장님
1: 어젯밤 요소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탄약고 세 군데와 주둔지 다섯 군데 위치입니다.
2: 지휘소는 정확한 위치는 알아냈어?
1: 수상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계속 정찰 중에 있습니다.
2: 줘봐. 앞서 왔던 정보들은 다 확인해봤어?
1: 저희가 공군이 보낸 항공사진이랑 대비해봤을 때 여우소대가 보낸 거랑 일치하였습니다. 만약 여우소대의 정보에 따라 그 여러 군데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3: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녁에 보내. 여우소대에게 최대한 빨리 놈들 지휘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1: 예, 알겠습니다.
3: 가봐.
4: 就是保个消息。哎，
5: 校长，文干事。啊，梁副参谋长去师部开会了。
4: 得一会儿才能回来呢，这不快执行任务了吗？我去帮他洗洗衣服去。哦，嗯，我帮他洗。还是我来吧。你就让我尽点心意吧。那您做法我给你倒点水吧。哎，
5: 不用，小张。啊，这次执行任务，
4: 文干事，你啥都不用说，我一定保护好梁副参谋长，他回来是少一块皮，你找我算账。 谢谢。
5: 那。 您真不坐会儿
4: 啊！不坐了，我走了啊！
5: 哎，哎，冯先生再见。哎。

0: 관찰이
1: 요소대서 연락 왔습니다. 관찰에 의하면 폭격 예상했던 효과랍니다. 놈들이 피해는 물론 포병 진지부대도 거의 다 폭파됐답니다. 탄약고는 뭐 알아서 터지고 여러 지휘소도 예상대로 명중했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금방 사단에 전했는데 사단장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저희와 여우소대를 크게 장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폭격이 일어난 후에

0: 대장님! 대장님!
1: 너가 받으면 됐어. 넣어둬.
2: 뭐 어디 편찮으십니까?
1: 아니야,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
2: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1: 이 전세도 끝날 때가 됐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다면 일찍 끝나는 게 오히려 낫지. 나도 내가 이 전쟁을 끊는 건지 아님 빨리 끝내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2: 대장 심정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지 말입니다.
1: 내 집 사정에 뭐 아는 거 있어?
2: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북쪽에 계신다고.
1: 그래, 맞아. 걔네 북쪽이 좋다고, 나는 남쪽이 좋다고 만날 때마다 싸웠어. 그거 때문에 때린 적도 있지만 아무도 굽히지 않았어. 전쟁 터지고 나서 동생의 부족에 입대했고, 난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남에 남았어. 심지어 동생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결심과 부족이랑 연관이 없다는 걸 선부에 보여주기 위해 악자같이 작정 임무를 수행해왔어. 그러다 작전 중 포로를 신부하다 내 동생이 전쟁 초기에 전사한 걸 알게 된 거야. 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랑 괴로운 거야. 나의 집착과 열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알게 된 거야.
2: 그만 이해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정과 친척들이 박살나고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1: 실은 내가 진짜로 이 전쟁에서 흔들리게 된 건 내 막내 동생 때문이야.
2: 막내 동생 말씀이십니까?
1: 그래, 내 막내 동생이 자유주의자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현세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말이야.
2: 대장님,
1: 내 동생이, 내 막내 동생, 내 막내 동생도 지금 집대에서 며칠 전 명령에 따라 종군군 방견천 잠가했어.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 현님,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 고초에 있는 둘째 형은 마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2: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

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1: 내 동생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
2: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3: 隔一晚就忘了洗，有汰渍没污渍，
4: 好干净啊！
3: 肌肤洗后不留香，有汰渍锁金香，
5: 好香啊！
3: 有汰渍没问题，
6: 肚子闹不停，四方牌肠胃宁，
7: 喂，肠胃宁，
6: 四方制药，健康四方。
8: 请您记住这个养心药益安宁丸。
9: 胸口憋闷，就像压着大石头，很难睡着又容易醒。
8: 用好药养好心，益安宁丸为您养心。请您记住这个养心药益安宁丸。
10: 气短乏力，气儿上不来，一动就累，走几步就要停一停。
8: 用好药养好心，益安宁丸为您养心。益安宁丸百年传承，十四味名贵药材，只为养好心。益安宁丸中国发明专利，一种治疗冠心病的药物及其制备方法。用好药养好心，百年益安宁丸，祝您心脏平安。

0: 저 진지 앞에 뭐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 내가 중공울이면 바로 저기에 매복을 해서 습격을 할 텐데 이놈들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보네.
1: 연대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0: 중공군은 워낙 교활하니까 절대로 경계태세를 늦춰선 안 된다.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애들 보내서 저 진지 앞에 잡초들 다 제거해. 저게 뭐야? 보기 흉하잖아.
1: 네, 알겠습니다.
0: 이상, 가자.

0: 한 전선에
1: 또 이 곡이야? 들을수록 심란해.
2: 야이씨 조용해. 음악 듣고 있잖아.
1: 너 이거 중독된 거 아니야?
2: 그래 제대로 중독됐어. 주변을 봐봐. 씨발 다들 중독됐잖아.
1: 그래서 참깨꼬리 노래는 들어도 상관님 고함은 못 듣는다고 하는 거구나.
2: 그래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이제 끝날 때가 됐어.

0: 선장님, 조선 먹어입니다. 적들이 30분간 우리 쪽 진지 전혀 없는 폭격을 퍼부었고 전차부대를 앞세워 대규모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 제3 연대의 첫 번째 방어선이 전부 뚫렸고 모두 긴급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 적군이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한 명도 눈치를 못 챘던 거야? 백창호! 자네 여기서 내려! 적군이 폭격이 당하자마자 이렇게 큰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것을 소대가 당한 건지 아니면 적군이랑 손을 잡고 우리를 속았는지 대체 뭐야?
2: 지금 연락처에 확인 중입니다.
1: 어떤 확인 안 났는 거야? 똑같은 승부를 올리려고?
2: 다 세풀 차립니다. 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3: 사단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세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1연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이 아주 중요합니다. 1연대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전세는 안정을 취할 겁니다.
1: 그래,

0: 내가 1년대를 가서 지휘를 맡도록 해. 특히 1년대와 기가인대의 합동작전 반드시 1년대의 두 번째 방어선, 세 번째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2: 전하장님, 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가서 정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죠. 전방 상황이 어떤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래, 같이 가. 가서 부사단장 잘 도와서 전실을 안정시켜.
2: 네, 알겠습니다.
3: 队长，孙一鸣藏在地雷了，正在想办法排除。是啊，队长，你留在这儿，我去看看。是啊，你带路。不行不行，队长，都别过来，都别过来，离我越远越好，越好快。
4: 孙一鸣是我，你别说话。
3: 这样子，排除有困难吗？我摸着像是一颗反坦克地雷，我再确认一下。 别紧张啊，孙一鸣。如果是反坦克地雷，正常人的体重加上装备，也不大可能会触发。这样子，你再看一下，是不是雷阵？下面有没有反步兵地雷？
4: 队长，我确定这下面只有一颗反坦克地雷，大家先散开，隐蔽。
3: 行，散开。

0: 왜냐하면 적의 침투 부대가 한결같이 후방에서 우리 지휘소 호진지 탄약고 교통 교통지를 습격하지 않은 이상 정면 돌파만으로 짧은 시간에 일연대를 무너뜨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럼 방법이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지.
2: 침투 부대는 주무정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갑 연대의 전차를 일연대에 파견해 지휘소 및 주요 시설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 일연대에 도착하면 전차 부대를 불러오도록 하지.

0: 여사단장님! 통과시켜요!
1: 잠깐만. 지금 현재 경계병이 얼마나 있나?
0: 연내 지휘소 경계소대 30명급가 있습니다.
1: 그 외에는?
0: 그 외에 통신부대와 포교부대가 있습니다. 경계병 이분입니다.
1: 알았다. 가자.

0: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 기갑연대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1: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박현 대장님, 때가 되면 부대에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이현 대장님, 잠시만요. 전차 부대를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
0: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3: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1: 기갑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3: 그래, 그렇게 해.
1: 네.
2: 아 그리고 박현 대장님, 경계 부대에게 예열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암구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자살하십시오.
0: 백대대장, 중공군한테 겁먹은 거야?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2: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전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0: 야, 백창호.
4: 아, 그래, 그래.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 박현 대장, 그렇게 하지.
0: 네, 알겠습니다.

0: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
1: 아닙니다. 미국 연합군의 호송 한운동입니다.
0: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给我 부화기.
3: 是.
4: 二队二队，一队呼叫。二队收到，请讲。注意，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收到，肉吃完了，已经散席了。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
3: 好，告诉我，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有，兔子变成羊往回走了，还有不少瘸腿的。好，明白了。
4: 需要帮忙吗？
3: 不用，忙你们的。我们发现了一个二号食堂，准备去吃饭。吃好喝好，通话完毕。二队去打敌人的炮阵地了，一会儿呢，会有人过来帮助我们过关。

0: bastard! Turn off the flashlight!
1: 나같이 없이 삼촌도 빨리 안 가! 여기 미군 연락관 안 보여?
2: 안 보.
3: 백군 거기다!
2: 오박! 신분 좀 보여주십시오.
4: 우리는 기카부대를 지원하는 소망부대다.
1: 적군의 격거를 받아. 부서멸을 여원 눌러 이송 중이다.
2: 이분은 누구십니까?
1: 미군 연락군 나리크 소련님이시다.
2: 소련이 신변전도 퍼져서 이기겠습니까?
5: 씨발 새끼야.
6: 야 방금 저 순천동으로 연락군이 눈을 비추더니 이제 신분증까지 공사하겠다고. 적군에도 미운 있어?
7: Captain Choi, behave yourself. You are not to slap anyone.
8: Yes, sir.
7: Sorry, Captain Choi has a bad temper. What does he want? You want to check my ID?
1: No. It's okay. Let me talk to him. 이어 키우지 말고 어느 열로? 서른이 방금 애비를 나무라고 사과같이 했다.
2: 죄송합니다. 전에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6: 빨리 열어!
7: Let's go.
6: 아니, 앞으로 조심해라.

0: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넌 바로 총살이야. 알겠어? 내가 후방에서 포격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테니까 예비부대 이끌고 지금 당장 반격 개시한다. 이상!
1: 가봐.
2: 네.
0: 부사단장님, 첫 번째 방어선이 비록 뚫리긴 했지만 제 주력 부대가 모두 두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갑연대 지원으로 방어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뺏겼던 진지도 바로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1: 좋아. 박 현장의 전투정신이 아주 훌륭하군.
3: 권태원님을 나가시다! 빨리 열어!
4: 권태원님이시다! 빨리 열어!

0: 정윤민이다. 그래. 그래 알았어. 부사단장님, 입국 경위병이 그러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1: 야, 뭐 극한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2: 아니야, 박앤대장.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게 통지해.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부사단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탈세워! 암구호!
5: 백권! 회답!
4: 우박! 어디 서적입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5: 우리는 순찰단인데 빨리 들어보내주십시오.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게 안 보입니까? 권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 빨리 열어!
6: 군의 차 대위님을 확실해!

0: 부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1: 괜찮아. 우리 보호 안쪽 쪽방이 우리 발목을 잡았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2: 이걸로
1: 준비성을 철저하거나.
2: 좋아, 물러나기 쉽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0: 연대장의 전속 부관이고 연대장은 아닙니다.
1: 확실해?
0: 확실합니다.
2: 강동재.
1: 에이.
2: 问问这个上尉什么职务？
1: 대위.
0: 네.
1: 너 직업이 뭐야?
0: 저는 흑표사단 제1연대 작전참모 전용무라고 합니다.
2: 作战参谋. 你问问他， 给他一个立功的机会， 他要不要？
1: 好. 전용무. 우리 상관님께서 너한테 궁을 세우는 기회는 좋다니 그 기회를 잡거냐고 물으신다.
0: 장관님, 전 진작에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기회만 주신다면 전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2: 그래, 두고 보지.
3: 你有什么打算？你带着这个全参谋到俘虏里头去找到负责通信的参谋，想办法恢复上下级的联系。
4: 注意，对上级只开通电报联络，就说电话线断了，正在恢复。明白。去吧。好。赵元武，
2: 对，到了吧？报告梁队长，二队二排正在协助一队清剿敌团部的残敌，我已经命令部队分组仔细清查，防止有漏网之鱼。好，你们要注意警戒，清点缴获的武器物资。 注意要保护好他们的车辆和汽油，也许会用得上。刘亚全，你跟着一块过去看看他们车辆的情况。是。另外呢，把他们的俘虏集中起来，关在一个房间。还有就是，黑豹一团的团长目前呢还没抓到，也没有发现他的尸体，一定要小心。明白。去吧。
5: 사단장님, 통신부대에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제 1연대 본부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혹시 적군 점입부대 습격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6: 그럴 리가. 전차 부대를 포함한 그 많은 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지원 요청조차 못하고 사라질 일이 없잖아.
5: 어찌됐든 지금 즉시 군사 배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2연대와 3연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7: 자네가 무슨 좀 생각이 있나?
5: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원래 예비한 대로 수중에 있는 예비부대를 동원하여 1연대의 손실을 메꾸고 전방부대의 명령에 날이 밝을 때까지 두 번째 방어선을 고수하면서 공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대로 엄호하면서 미군의 지원 범위 내까지 후퇴하면서 민둥산과 청울리까지 후퇴하면 미군도 우리를 지원할 겁니다. 첫 번째 방안이 우선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에 민둥산까지 철수하는 두 번째 방안을 채택한다면...
7: 그건 안 돼. 우리가 철수하면 다른 부대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거야. 조력 사단에 우리가 먼저 철수하면 우리 세민은 어떻게 되고 대통령 세민은 어쩌고. 원래 예비한 대로 최선 다해 무조건 적의 공격 막아야 한다.
5: 네, 알겠습니다.

0: 사단장님. 제1연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서교모의 적군의 잠입부대 습격을 받아서 전화선 여러 곳이 끊어져 지금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선의 여러 대대와 중대가 큰 손실을 입어 두 번째 방어선을 고수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1: 지금 부대 집합 끝났나?
0: 네! 출발 준비 끝났습니다. 전차도 출발 준비 끝났습니다.
2: 좋아. 지원부대를 즉시 출발시키고 전방부대에게 지원부대 도착할 건지 버티라고 해.
3: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은발할 것이다.
4: 2英里 미군 방线 现在都对上了，队长。
5: 已经和黑豹司司部联系上了，回电说，司部已经派出了两个步兵营的预备队，还配备了几辆坦克，马上出发增援，并且让前方所有的部队坚守待援，丢失阵地者严阵不待。这我就知道该怎么办了。金贵，
6: 到，
5: 吴花七，
7: 是。
5: 二队三队，我是一队，听到请回话。
6: 三队收到。二队收到。
5: 你们在什么位置？
6: 正在赶往一号食堂的路上，好，尽快赶到，有任务，通话完毕。
8: 여기 있던 병사들은 모두 파충대로 지원 나갔다. 지원 가루나 혼자다. 포평대대에게 지원 요청 할 테니 모자솔로 쏘더라도 무조건 버텨. 포평부대 용결해. 저 총대장 최종대는 지원해. 적군의 후조 공격을 막아.
9: Carl, I wonder how long we can hold.
10: I'll go check the 7th company.
8: 두 사람, 지켜.
11: 대대장님,
10: 예.
11: 용대 본부와 연락이 닿습니다. 총참모입니다.
8: 줘봐, 전현무.
12: 이제야 연락이 되네요. 연해 본부 상황 어떻습니까?
13: 소규모 적군의 습격을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12: 빨리 용 대장님에게 지원 요청 바르다고 전해 주십시오. 적군의 공격이 너무 매뉴해. 어마어마 버팁니다.
13: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대장님께서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로를 따라 청수동 연대 본부 방향으로 철수하고 본부와 2km 떨어진 검문소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와 회합해 명령 대기하십시오. 연대장님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실 겁니다.
8: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수하겠습니다.

0: 자네 별걸 다 준비했구만. 자네 준비성을 알아줘야 돼.
1: 저희 첩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일련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2: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단장님,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0: 이 근처에 미군 보병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1: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실이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재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0: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1: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2: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서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열악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0: 그럼 다른 한 가지.
1: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부대를 동원해서 순시름 애구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선까지 고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0: 좋아. 그럼 도로를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1: 이제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3: 梁副参谋长，任务布置完成，两个连已经出发。
4: 这是我写给师弟的电报，你们俩看一眼。如果没什么意见的话，就让电台派发给。

사단장님, 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박인대상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왜내 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간이 배 밖을 터나왔군.
1: 지훈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달아내라고 명령해!
2: 네, 알겠습니다.
3: 어느 쪽이야?
4: 이 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3: 검문소가 나오겠군.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4: 알겠습니다.
5: 오케이.
4: 피하시죠. 조군 차량이 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조심하십시오.
1: 아, 왜 단정 짓나? 고방에 우리 아군이 더 많지 않은가?
0: 알겠지, 그 부대가 이 연대 본부를 공격한 다음 분명히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전행을 막았을 겁니다.
2: 跟着前车，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决冲过去。
3: 是。
0: 前程，都出死机啊！
4: 喂，哎。
5: 走，
1: 连长，我要加速了。
6: 好，按梁队长的命令，闯过去。
1: 是，
6: 大家做好战斗准备。大哥，
7: 哎，
6: 看你的了，先干掉工事里的机箱，不能让敌人有还手的机会。
7: 连长，就交给我吧，就这几个人，都不够我秃子的。
8: 跑步准备。

0: 기다렸어. 제자네님, 지정된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젤젤이와 제이젤이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례를 진행하면서 휴지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1: 동신병.
0: 네.
1: 지금 담장 연대본부가 연락해. 다음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보방부대가 엄마한테 버팅나고 전해. 놈들이고 축하해 올 거야.
0: 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 연대장님은 왜 이것을 집결지로 정하셨지?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2: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해답 드리겠습니다. 각 부대 모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들이 직접 연대장과의 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3: 那边说什么了？ 说要撤退的敌人都已经抵达了集结位置，现在几个营的营长都要求跟一团的朴团长通话。告诉他们，朴团长正在去往集结地的路上，很快就能抵达，让他们等着。好，我让全务告诉他们。通知炮兵立刻做好炮击准备。
4: 是。
5: 让张连长带着七连回来待命。是。
4: 백형!
6: 안녕하십니까?
4: 아까 자네 자네답지가 않았어.
6: 실은 정택한 놈이나 여왕 부딪힌 적 있는데 그중 두 번은 그 놈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놈이 나타날 때마다 사단에 큰 골치거리를 갖다 줬습니다.
4: 그래, 자네가 생각할 때 놈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사단으로 갈 것 같나?
6: 이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우리 지원부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4: 그럼 잘 됐네. 우리 지원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6: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4: 다른 목표?
6: 민둥산.
4: 아무선 주지가 민둥산이 될 거란 말이지.
6: 네, 맞습니다. 놈들은 우리 지원부대를 피해 산길 따라 김문산과 갈 확률이 높습니다.

0: 대처 주기만 하였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 부대가 확실해. 일단 여기서 기다리도록 한다.
0: 그럼 담을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일연대 방선을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원부대만으로는 다른 입구를 가능합니다. 서울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전멸 당할 겁니다.
1: 그럼 자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 중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둔산 정령원이 가는 겁니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민둔산 이남의 미군에게 정면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방에서 협공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둔산과 정문리 정선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연대와 3연대가 민둔산 쪽으로 철수하는 것을 더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1: 그래.

0: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네. 서두르자. 사장님께 내가 보호하겠네.
1: 예. 조심하십시오.
2: 报告
3: 营长，我回来了，有什么任务？好，刚刚梁队长来电，说敌人的援军啊已经到达了这里，你现在马上带着部队跑步迎上去。
1: 好，
3: 记住了，一定要在这个位置阻击敌人。当敌人集结起来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马上用步话机通知我。
1: 好，
3: 我会命令150留弹炮炮击敌人。这个地方比较平坦，根本藏不住人，我们就在这里啊，用炮火。
1: 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停，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
4: 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
1: 没错，这样的场景啊，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来上一次。
4: 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
5: 好，回去。
4: 是。
6: 三大将领。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 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정확한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 3연대에게 속히 인봉천 덕으로 후퇴해서 민동선, 외화동, 정무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7: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기 놔둬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6: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7: 이렇게 된 마당에 지원은 무슨?
0: 일단 진격은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인동산 점령한 후에 제2, 3연대를 지원하라고 전해.
6: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8: 情报显示，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军指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
9: 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10: 抢占秃鹰岭行动呢？
9: 军指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10: 梁晨他们压力很大呀。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
11: 你再想想办法，想办法在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好，我来安排。백중령
12: 지금 뭐 어떻게 추격하라는 겁니까? 전차와 트럭을 산길로 보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겁니까?
13: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정차 부대와 함께 보병준을 남겨 여기서부터 돌진해 적어본 장소를 찾아 놈들의 지원 부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부사장님과 저를 따라 놈들의 후방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놈들이 민둥산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 전에 이군과 앞뒤로 협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2: 이건 우리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13: 우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
14: 그만들 하지. 이럴 시간 없다. 일단 백중령 말대로 그렇게 진행해.
12: 예.
14: 남쪽 기슭에 있는 미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나머지 전차 부대와 한계 보병 부대는 적을 기습한다. 그리고 백중령 자네 나와 같이 나머지 보병 부대로 적을 추격한다.
13: 네, 알겠습니다.
14: 그래, 지시해.
13: 예.
14: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하지.
13: 네.
15: 따라와!
16: 보안员，再问问张连长，看到敌人的增援部队了吗？